0: 안에서 쓰인 주머니 아포인트먼트가 어울리나 신베스티아니
1: 허니 암바나나 코넥스나는 등등 정보요인구
0: 기라 7790 아포원의 로커치 능타타우나 또꼬라루 칸트사람 하이구와 벨라시아 자미이 쿄타니 아스리치 쿠바바 무성고마 기라 7790 콜프로사 콩박사 9090-9713-3400
2: 아요 허니 암바나나 코넥스 고비원데이 성하이냐